0: 啊，你话咩话？
1: 我你真系射中咗添。
0: 使乜讲？
1: 你托我阿彩嘅鸿福，侥幸射中啫。
0: 咩侥幸啊？唔信，射埋嗰只俾你睇啊！
1: 就系要你射埋嗰一只。
0: 咁你就睇住嚟。